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10월 25일부터의 저희 단파방송 새로운 주파수 안내 그리고 관광정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은 먼저 일본 국내에서 모로도미 마사코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로도미 마사코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어 독학을 하기 위해 NHK 라디오 한글 강좌를 자주 듣고 있었고 지금도 금요일만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재욱 아나운서 계십니까? 목소리가 이재욱 아나운서처럼 들리는데요. NHK 라디오 한글 강좌의 역대 출연자분들 중에는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가 몇 명 계십니다. 어느 출연자님의 강좌도 매우 즐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홍복 아나운서의 유머 넘치는 강좌가 매우 그립습니다. 지금도 일본말 첫걸음으로 이홍복 아나운서의 즐거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즐거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로토미 마사코님은요, 이 NHK 라디오 한글 강좌에서 그날의 짧은 키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중에 이재욱 아나운서가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어떠신가요?
1: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도 다 모르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거기 그 제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감춘 건 아니고요. 짧은 키프레이즈라 특별히 뭐 이름 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예리하십니다. 모로토미님. 네,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로토미 마사코님께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카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 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또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써주셨죠?
0: 네, 실은 저희 방송에서는요, 과거에 연말연시 특집 방송과 그리고 4월 1일 코리안 서비스 개시 기념일,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아나운서 그리고 제작진이 총 출연하는 그런 특집 방송을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저도 그러지만 우리 야마시타 PD도 이제 40년 가까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신년 특집 방송을 또 아나운서들과 또 제작진이 특집 방송에서 새해 포부 또 뭔가 계획을 하나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저는 좀 체중을 빼겠다 그랬는데 실패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연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나운서라 그래도 좀 목소리를 다른 면에서 들려드렸으면 어떤가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모여서 노래를 해서 그것을 녹음해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0: 네,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는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방송을 모든 언어에서 방송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희 방송에 좀 더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기회가 됐다고 그런 평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좋은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로토미님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군요.
0: 네, 저희 다나카 PD와 야마시타 PD에게 꼭 한번 그 이야기 전하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토미 마사

0: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름이 아니라 9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단파 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저녁 방송에 11,660kHz 주파수가 수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심보5로 양호한 수신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취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그런데 지강재님의 이 매일 후반부에서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이 단파 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0: 네, 실은 이 지강재님은 이 밖에도 저희들에게 또 방송 수신 상태에 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10월 1일자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NHK 한국어 방송 수신이 실내에서 단파 라디오로 수신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도 수신 상황 보냈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 그러나 오늘 9,750kHz 일본어 방송이 어제와 다르게 수신이 매우 좋게 수신됩니다. 한국어 방송의 모든 주파수인 15,195, 11,855, 12,660, 그리고 11,915kHz 모두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어렵고 밖에 나오면 수신이 되지만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타이완의 RTI 방송 9,715kHz 한국어 방송과 또 9,740kHz 일본어 방송도 양호하게 잘 청취되는데 NHK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은 수신이 어렵네요.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RTI 타이완 국제방송 수신 상태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저희 단파방송의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좀 되기 어렵다 이런 최신 수신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1: 네, 모처럼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잘 듣고 감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단파 라디오로 들으시고 있는데 제대로 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강재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수신 상태 개선을 위한 주파수 변경 또 저희 안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이 단파 방송 전문가 우리 야마시타 PD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야마시타 도로입니다.
0: 네, 이 지강재님 사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라고 쓰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2: 네, 단파 방송은 태양 활동에 의한 전리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을 보면은 여름철에는 13MHz, 15MHz, 17MHz 등 높은 주파수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고 겨울철이 되면은 그들 높은 주파수로는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6MHz나 7MHz 등 낮은 주파수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 중간인 9MHz와 11MHz는 계절을 불문하고 1년 내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리층 변화는 그날그날로도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낮에는 높은 주파수, 밤부터 새벽에 걸쳐서는 낮은 주파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그래서 이 주파수 변경이 실시되거나 이 하루 방송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바뀌거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군요.
2: 그렇죠. 실은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까지는 UN 기구인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은 단파방송의 사용 주파수를 미리 신청해서 세계적으로 조정한 뒤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매년 3월, 5월, 9월, 11월에 첫 번째 일요일에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사계절에 맞춰서 1년에 4차례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전리층의 1년간의 변화에도 비교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정은 좀 번거롭고 1년에 4차례나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되면은 청취자 입장으로도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2번, 3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국제적인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지 않게 된 3월부터 4월에 걸쳐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 즉 봄과 가을의 수신 상태는 약간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바로 수신 상태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0: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지강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 현재 계절이 정말 그날그날 수신 상태가 크게 바뀌어서 불안정한 날이 많다, 이런 의미군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VOA, 미국에서 이 한국어 방송을 단파로 통해서 자주 듣고 있는데, VOA 한국어 방송은 지금 24시간 단파로 방송을 하고 있고, 하루의 전리청 변화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리청의 계절적인 변화의 과도기인 요즘은 밤방송 시간대의 수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2: 네, 저희 방송도 이 밤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밤 8시대부터 10시대의 방송은 늦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수신 상태가 나빠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 일요일부터 계절적인 전리청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 변경을 실시합니다. 저희 단파 방송은 하루 9차례 방송하고 있는데 10월 25일부터 모든 방송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주파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1,830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9,490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6,19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9,765kHz로 보내드립니다. 이들 방송은 모두 이바라기현에 있는 KDDI 야마타 송신소에서 출력 300kW로 같은 안테나를 사용해 송신 방향 290도로 송신됩니다.
1: 네, 이 야마시다 PD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새로운 주파수는 저희 방송 홈페이지 하나 카페 코너에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지강재님, 저희 단파 방송의 수신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야마시다 PD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0월 25일에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수신 상태가 불안정한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마시다 PD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또다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하나 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가면 이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해변의 마을, 후지사와시에 있는 에노시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후지사와시의 관광객 수는 2025년에 2,149만 명으로 예,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 네, 최근에 후지사와시는 이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밤에 체류를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밤에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라이트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관광지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가을 밤 하늘을 물들이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올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에노시마의 가타세 해안 니시하마인데요. 약 1,000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합니다.
2: 네, 불꽃은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쿄 신주쿠에서는 이 민영 철도인 오다큐 전철, 후지사와행 쾌속 급행을 타시고, 이 종점인 후지사와에서 가타세 에노시마행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신주쿠에서 후지사와 가는 이 쾌속 급행은 낮에는 매시 10분, 30분, 50분에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갈아타는 시간을 포함을 해서 한 70분 정도로 이 가타세 에노시마역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올해 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쇼낭 캔들 2026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쇼난 캔들 2026은 에노시마 3호의 코킹 정원을 중심으로 약 만 개의 촛불이 매일 밤 수작업으로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에노시마에 있는 전망 등대 에노시마 시 캔들의 라이트업과 함께 아주 환상적인 빛의 정원이 에노시마에 펼쳐집니다.
1: 네, 그리고 낮에는 가까운 가마쿠라에서 옛 거리를 산책하시면서 또 쓰루가오카 하치만구 그리고 하세데라라는 절에서 역사를 만끽한 뒤에 이 저녁에는 에노시마로 이동하셔서 밤에 이 라이트업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2: 네, 오늘 관광정보를 10월 17일에 개최되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개최 중인 쇼난 캔들 2026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마쿠라 관광과 함께 꼭 여러분 에노시마에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밑에는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게재된 지 3개월로 게재가 종료되니까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미에현 샌마이다에서 벼베기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 미야꾸미야꾸 헬기로 옮겨져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2: 네, 그리고 연어의 수확에 감사하는 아이누 전통의식 치러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전통 신도의식 야부사메라는 영상도 올랐습니다.
2: 그리고 전통의 키시와다 단지리 축제 열려라고 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여러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한 감상과 사연은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강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밤과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